0: 이것이 진정한 래퍼의 삶. 도명예가 무슨 의미인가. 돌아서 보니 다 까먹었다. 지질했던 인생 굿바이.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낙. 토일의 근육 뭐 의미 있나.
1: 야야 늦어서 빨리 일어나.